0: 아, 그렇죠.
1: 네.
0: 이제 마지막으로 북대문으로 넘어갑니다. 종식 이름이 숙정문이에요. 엄숙하게 다스려 평온하게 한다는 뜻으로 다른 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죠. 이 문은, 북대문은.
1: 네.
0: 풍수지리와 군사적 이유 때문인데 북쪽은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이라 여겨서 평소에는 문을 잘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.
1: 그렇군요. 확실히 그 시대엔 풍수지리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짐작할 수 있겠네요.
0: 그렇죠.
1: 네. 다음 노래는 원래 현인의 노래 서울야곡인데 오늘은 주현미가 부릅니다. 서울야곡.
0: 네. 들으시죠.

0: 자, 서울의 사대문 이름 안에는 인위예지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.
1: 네.
0: 그런데 왜 북대문은 숙정문이라고 해서 지자가 아닌 정자를 넣었을까요?
1: 예리한 질문인데요. 네, 제가 말씀드릴게요. 북대문의 이름은 원래 홍지문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대요.
0: 아, 홍지문이군요.
1: 네. 네. 근데 이제 숙정문으로 지었잖아요.
0: 네.
1: 그러니까 지자가 정으로 된 건데 그 정자와 지자가 하나는 꾀할 정, 하나는 지혜지. 그래서 뜻이 서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숙정문으로 지었다고 합니다.
0: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홍지문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숙정문이 됐다.
1: 네.
0: 그런 뜻이군요.
1: 네.
0: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의 우리 역시 조선시대 백성들 못지않게 은연중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.
1: 그렇죠. 그것도 아주 많이 봤습니다. 심지어 우리나라가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보다도 유교적 전통과 가치관을 가장 온전하게 보존하며 실천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합니다.

0: 평가받고 있다니까요.
1: 그런 예를 들어보면은 제사와 차례 문화, 성씨와 족보를 중시하는 가문 의식, 또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그런 서열 문화 있잖아요.
0: 장유유서죠.
1: 장유유서죠.
0: 네.
1: 그리고 존댓말 체계 등 그 등등 대표적인 예일 거예요.
0: 맞아요. 오늘은 서울의 사대문에 담긴 역사와 조선시대 그리고 유교 사상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었나요?
1: 글쎄요. 전 유익했습니다.
0: 네. 저도 배우는 거 많았어요. 사실.
1: 네. 지금까지 여러분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혹스베이의 아리랑 톡쇼를 들으셨습니다.
0: 여기서 저희 방송 채널과 웹사이트를 알려드리면 좋겠어요?
1: 그러시죠. 자, FM은 104.7MHz, AM은 1431kHz고요. 웹사이트는 www.radiohawksbay.org.nz입니다. 자, 오늘도 저희 아량 톡쇼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울의 5대 궁궐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.
0: 네.
1: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. 안녕히 계십시오.